바디바 두피다 두바디 갑시다 샤바다바 딥딥디 두바디바 두바디바 샵샤랍시다 샤바다바 딥딥디 샤바 두피다 두바디 갑시다